0: ꯆꯛꯄ ꯑꯟꯗ꯭ꯔꯣꯒꯤ ꯂꯥꯅꯤꯡꯊꯧ ꯄꯥꯅꯝ ꯅꯤꯡꯊꯧ ꯑꯃꯗꯤ ꯂꯥꯅꯤꯡꯊꯧ ꯄꯨꯔꯩꯔꯣꯝꯕ ꯍꯔꯥꯎꯕꯕꯨ ꯆꯛꯄ ꯑꯟꯗ꯭ꯔꯣ ꯍꯔꯥꯎꯕ ꯍꯥꯏꯅ ꯈꯪꯅꯩ꯫
1: ꯆꯛꯄ ꯑꯟꯗ꯭ꯔꯣ ꯍꯥꯏꯔꯤꯕ ꯈꯨꯜ ꯑꯁꯤ ꯂꯤꯡꯈꯤꯕꯒꯤ ꯃꯇꯥꯡꯗꯤ ꯑꯇꯤꯌꯥ ꯁꯤꯗꯕꯅ ꯂꯩꯁꯦꯝ ꯅꯣꯡꯁꯦꯝꯕ ꯂꯣꯏꯔꯕꯗ ꯀꯣꯔꯣꯛꯊꯛꯇꯒꯤ ꯇꯥꯏꯕꯪ ꯁꯂꯥꯏ ꯇꯔꯦꯠ ꯑꯅꯤ ꯇꯔꯥꯃꯔꯤ ꯃꯆꯤꯟ ꯃꯅꯥꯎ ꯁꯥꯒꯩ ꯑꯅꯤ ꯀꯧꯊꯣꯛꯂꯦ꯫ ꯇꯔꯦꯠ ꯑꯃꯅ ꯍꯂꯦꯟ ꯀꯧꯏ, ꯑꯇꯣꯞꯄ ꯇꯔꯦꯠ ꯑꯃꯅ ꯍꯟꯖꯣꯛ ꯀꯧꯏ꯫
0: ꯀꯥꯡꯂꯨꯞ ꯑꯅꯤ ꯑꯁꯤꯅ ꯃꯥꯂꯦꯝꯗ ꯈꯨꯟꯗꯥꯔꯛꯄꯗꯤ ꯂꯩꯆꯣꯟ ꯀꯩꯊꯦꯜꯂꯦꯟ ꯃꯥꯏꯕ ꯊꯪꯒꯝꯄꯥꯠ, ꯃꯆꯜꯂꯩꯃ ꯁꯤꯜꯍꯩꯗꯕꯤ ꯁꯤꯟꯗꯝꯄꯨꯡ, ꯃꯅꯤꯡꯂꯩꯃ ꯑꯣꯜꯍꯩꯗꯕꯤ ꯑꯣꯟꯗꯝꯄꯨꯡ, ꯃꯩꯗꯤꯡꯉꯨ ꯀꯩꯊꯦꯜꯂꯦꯟꯗ ꯋꯥꯏꯊꯣꯡꯈꯤ, ꯀꯩꯊꯦꯜꯗꯒꯤ ꯂꯦꯝꯂꯩꯉꯥ ꯇꯤꯛꯂꯨꯔꯒ ꯋꯥꯡꯈꯩꯗ ꯇꯔꯥ ꯆꯥꯛ ꯊꯣꯡꯈꯤ꯫
1: ꯃꯁꯥꯕꯤ ꯍꯂꯦꯡꯗꯤ ꯉꯥꯈꯥ ꯊꯣꯡꯗꯨꯅ ꯆꯥꯔꯦ, ꯑꯗꯨꯒ ꯃꯁꯥꯅꯧ ꯍꯟꯖꯣꯛꯇꯤ ꯈꯖꯤꯡ ꯑꯇꯦꯛꯄ ꯊꯣꯡꯂꯦ, ꯃꯆꯨ ꯉꯥꯡꯕꯗꯨꯕꯨ ꯃꯨꯟꯗ꯭ꯔꯤ ꯏ ꯆꯪꯂꯤ ꯍꯥꯏꯗꯨꯅ ꯁꯨꯝ ꯊꯣꯡꯗꯨꯅ ꯂꯩꯈꯤ꯫ ꯃꯁꯥꯅꯧꯅ ꯆꯥꯛ ꯆꯥꯗ꯭ꯔꯤꯉꯩꯗ ꯃꯁꯥꯕꯤꯅ ꯍꯥꯟꯅ ꯆꯥꯕ ꯂꯣꯏꯗꯨꯅ ꯃꯁꯥꯅꯧꯗ ꯍꯥꯟꯅ ꯆꯠꯂꯝꯂꯒꯦ, ꯅꯁꯥꯕꯤꯒꯤ ꯈꯣꯡꯒꯨꯜꯂꯤꯗꯨꯅ ꯇꯥꯟꯅꯔꯛꯎ ꯍꯥꯏꯔꯝꯂꯒ ꯆꯠꯈꯤ꯫
0: ꯈꯖꯤꯡꯅ ꯊꯣꯡꯂ ꯊꯣꯡꯂꯒ ꯑꯁꯨꯝ ꯏ ꯆꯪꯗꯨꯅ ꯉꯥꯡꯅ ꯂꯩꯕꯕꯨ ꯃꯨꯟꯗ꯭ꯔꯦ ꯆꯥꯕ ꯌꯥꯔꯔꯣꯏ ꯅꯃꯨꯡꯂꯦ ꯍꯥꯏꯗꯨꯅ ꯈꯪꯒ꯭ꯔꯥ ꯃꯅꯥꯅ ꯌꯣꯝꯂꯒ ꯍꯨꯟꯗꯣꯛꯂꯝꯂꯦ ꯍꯥꯏꯕꯒꯤ ꯂꯝꯂꯦꯟ ꯂꯝꯗꯝ ꯑꯗꯨꯕꯨ ꯈꯪꯒ꯭ꯔꯥꯄꯨꯡ ꯍꯥꯏꯅ ꯊꯣꯟꯈꯤ꯫ ꯃꯁꯥꯅꯧ ꯍꯟꯖꯨꯛꯀꯤ ꯀꯥꯡꯕꯨꯅ ꯂꯥꯛꯄꯗ ꯈꯪꯅꯕ ꯊꯥꯡꯅ ꯎꯗ ꯍꯛꯂꯝꯕ ꯑꯗꯨꯁꯨ ꯄꯥꯃꯤꯜ ꯂꯃꯨꯛ ꯑꯣꯏꯕꯅ ꯌꯥꯟꯕꯒ ꯃꯃꯤ ꯇꯥꯗꯅ ꯃꯨꯁꯨꯛ ꯃꯨꯁꯤꯟꯈꯤ꯫ ꯃꯁꯥꯅꯧꯅ ꯈꯣꯡꯂꯩ ꯊꯨꯅ ꯌꯥꯡꯅ ꯃꯁꯥꯕꯤꯕꯨ ꯇꯥꯟꯅꯔꯛꯄꯗ ꯇꯥꯟꯅꯕ ꯐꯪꯗ꯭ꯔꯦ, ꯍꯛꯂꯝꯕ ꯊꯪꯐꯝꯁꯨ ꯃꯨꯁꯤ ꯃꯨꯁꯤ ꯎꯗꯨꯅ ꯃꯁꯥꯕꯤꯅ ꯍꯛꯂꯝꯕꯕꯨ ꯑꯣꯏꯔꯝꯂꯣꯏ ꯈꯟꯕꯗꯒꯤ ꯃꯁꯥꯕꯤꯒꯤ ꯈꯣꯡꯒꯨꯜꯕꯨ ꯊꯤꯕ ꯐꯪꯈꯤꯗꯦ꯫ ꯃꯁꯥꯅꯧ ꯍꯟꯖꯣꯛꯀꯤ ꯀꯥꯡꯕꯨꯗꯤ ꯂꯝꯕꯤ ꯂꯝꯈꯥꯡꯗꯒꯤ ꯍꯜꯋꯥꯏꯔꯛꯂꯦ ꯍꯥꯏꯕꯒꯤ ꯍꯟꯗ꯭ꯔꯣ ꯀꯧꯈꯤ꯫
1: ꯃꯁꯥꯅꯧ ꯍꯟꯖꯣꯛꯀꯤ ꯀꯥꯡꯕꯨꯅ ꯃꯉꯥ ꯊꯣꯛꯅ ꯈꯥꯏꯗꯣꯛꯅꯗꯨꯅ ꯍꯣꯔꯤꯅ ꯑꯟꯗ꯭ꯔꯣꯗ ꯂꯩꯈꯤ, ꯃꯊꯪ ꯍꯦꯔꯣ ꯀꯧꯕꯅ ꯈꯥ ꯁꯦꯛꯃꯥꯏꯗ ꯂꯩꯈꯤ, ꯃꯊꯪꯗ ꯌꯋꯥ ꯀꯧꯕꯅ ꯑꯋꯥꯡ ꯁꯦꯛꯃꯥꯏꯗ ꯂꯩꯈꯤ, ꯃꯊꯪꯅ ꯀꯣꯁꯪ ꯀꯧꯋꯦ, ꯐꯌꯦꯡ ꯀꯧꯇ꯭ꯔꯨꯛ, ꯊꯧꯕꯥꯜꯈꯣꯡ ꯑꯣꯏꯈꯤ꯫
0: ꯑꯟꯗ꯭ꯔꯣ ꯈꯨꯡꯒꯪꯗ ꯎꯃꯪꯂꯥꯏ ꯇꯔꯥꯍꯨꯝꯗꯣꯏꯒꯤ ꯈꯨꯕꯝ ꯌꯥꯗꯨꯅ ꯂꯩ꯫ ꯄꯥꯅꯝ ꯅꯤꯡꯊꯧ, ꯄꯨꯔꯩꯔꯣꯝꯕ, ꯆꯤꯡꯁꯣꯝꯕ, ꯁꯅꯥꯍꯣꯡꯕ, ꯀꯣꯔꯧꯍꯟꯕ, ꯆꯪꯅꯤꯡꯂꯩꯃ, ꯊꯣꯡꯂꯦꯟ ꯂꯥꯛꯄ, ꯁꯪꯂꯦꯟ ꯂꯥꯛꯄ, ꯁꯣꯔꯥꯔꯦꯟ, ꯕꯦꯡꯈ꯭ꯔꯨꯠꯂꯥꯏ, ꯃꯩꯔꯥꯊꯥꯟꯕꯤ, ꯎꯔꯥꯟ ꯑꯃꯁꯨꯡ ꯄꯦꯅꯥꯈꯣꯡꯕ ꯑꯁꯤꯅꯤ꯫ ꯑꯟꯗ꯭ꯔꯣꯅ ꯃꯄꯨꯡ ꯑꯣꯏꯅ ꯍꯔꯥꯎꯕ ꯂꯥꯏꯗꯤ ꯄꯥꯅꯝ ꯅꯤꯡꯊꯧ ꯑꯃꯁꯨꯡ ꯄꯨꯔꯩꯔꯣꯝꯕ ꯎꯃꯪꯂꯥꯏ ꯑꯅꯤ ꯑꯁꯤ ꯍꯔꯥꯎꯏ꯫ ꯑꯇꯩ ꯑꯇꯣꯞꯄ ꯂꯩꯔꯤꯕ ꯎꯃꯪꯂꯥꯏꯁꯤꯡ ꯑꯁꯤꯁꯨ ꯍꯔꯥꯎꯕꯒꯤ ꯊꯧꯔꯝꯗꯤ ꯄꯥꯡꯊꯣꯛꯏ꯫
1: ꯑꯟꯗ꯭ꯔꯣ ꯈꯨꯜꯒꯤ ꯐꯝꯅꯥꯏꯕ ꯀꯌꯥꯃꯔꯨꯝ ꯈꯨꯜꯒꯤ ꯑꯣꯏꯅ ꯍꯥꯞꯄꯤ, ꯈꯨꯜꯂꯥꯛꯄꯅ ꯃꯀꯣꯛꯑꯣꯏ, ꯂꯨꯞꯂꯥꯛꯄ, ꯈꯨꯟꯖꯥꯍꯟꯕ, ꯈꯥꯕꯝ ꯂꯥꯛꯄ, ꯌꯨꯄꯥꯟꯕ, ꯄꯥꯈꯪ ꯂꯥꯛꯄ, ꯅꯍꯥ ꯂꯥꯛꯄ ꯇꯔꯦꯠ ꯑꯁꯤꯅꯤ꯫ ꯑꯁꯤꯗ ꯅꯠꯇꯅ ꯑꯍꯜ ꯂꯨꯞꯂꯥꯛꯄ, ꯂꯧꯃꯤ ꯂꯥꯛꯄ, ꯂꯧꯃꯤ ꯍꯤꯗꯪ, ꯈꯥꯕꯝ ꯂꯥꯛꯄ, ꯈꯥꯕꯝ ꯍꯤꯗꯪ, ꯅꯍꯥ ꯂꯥꯛꯄ ꯍꯤꯗꯪ, ꯂꯧꯃꯤ ꯂꯥꯛꯄ, ꯑꯍꯜ ꯂꯨꯞ ꯈꯥꯕꯝ ꯂꯥꯛꯄ ꯑꯁꯤꯅꯤ꯫ ꯑꯟꯗ꯭ꯔꯣ ꯍꯔꯥꯎꯕꯗ ꯄꯅꯥꯒꯤ ꯊꯧꯗꯥꯡꯒꯤ ꯃꯇꯥꯡꯗ ꯈꯨꯜꯂꯥꯛꯄ ꯑꯁꯩꯕꯝ ꯗꯦꯕꯅ ꯑꯁꯨꯝꯅ ꯐꯣꯡꯗꯣꯛꯂꯤ꯫
2: ꯆꯛꯄ ꯑꯟꯗ꯭ꯔꯣ ꯄꯥꯅꯝ ꯅꯤꯡꯊꯧ ꯍꯔꯥꯎꯕꯒꯤ ꯊꯧꯔꯝ ꯑꯁꯤ ꯑꯍꯥꯟꯕꯗ ꯄ꯭ꯔꯖꯥꯒꯤ ꯑꯄꯥꯝꯕ ꯉꯥꯡꯅꯔꯛꯄ ꯃꯌꯥꯝꯁꯤꯡ ꯑꯗꯨ ꯇꯥꯔꯒ ꯑꯩꯈꯣꯏ ꯐꯝ ꯇꯔꯦꯠꯅ ꯑꯩꯈꯣꯏꯒꯤ ꯂꯩꯔꯤꯕ ꯄꯅꯥꯁꯪ ꯑꯅꯤꯒꯤ ꯂꯧꯃꯤꯍꯟ ꯂꯧꯃꯤꯔꯥꯛꯄ ꯄꯅꯥ ꯄꯥꯝꯕꯣꯝ ꯑꯅꯤꯒꯤ ꯅꯤꯄꯥꯟ ꯅꯤꯄꯥꯟ ꯀꯧꯔꯒ ꯐꯝꯒ ꯋꯥ ꯇꯥꯟꯅꯒꯅꯤ꯫ ꯐꯝꯒ ꯋꯥ ꯇꯥꯟꯅꯔꯕ ꯃꯇꯨꯡ ꯑꯁꯤꯗ ꯍꯥꯏꯔꯤꯕ ꯂꯧꯃꯤꯍꯟꯁꯤꯡꯁꯤꯅ ꯍꯔꯥꯎꯕꯒꯤ ꯇꯥꯏꯇ ꯄꯨꯝꯅꯃꯛ ꯂꯧꯒꯅꯤ꯫ ꯄꯅꯥꯒꯤ ꯊꯧꯗꯥꯡꯁꯤ ꯀꯔꯤ ꯀꯔꯤꯅꯣ ꯍꯥꯏꯕꯕꯨ ꯑꯩꯈꯣꯏꯒꯤ ꯂꯩꯔꯤꯕꯁꯤꯗ ꯍꯔꯥꯎ ꯇꯌꯥꯝ ꯄꯨ ꯃꯇꯝꯗ ꯁꯥꯏꯔꯦꯟ ꯇꯨꯒꯅꯤ, ꯁꯔꯧ ꯇꯨꯒꯅꯤ, ꯑꯁꯤꯅꯆꯤꯡꯕꯒꯤ ꯊꯧꯔꯥꯡ ꯄꯨꯝꯅꯃꯛ ꯄꯅꯥꯒꯤ ꯂꯧꯃꯤꯍꯟꯅ ꯊꯧꯔꯥꯡ ꯇꯧꯒꯅꯤ꯫ ꯁꯥꯏꯔꯦꯟ ꯂꯩꯕꯁꯤ ꯑꯩꯈꯣꯏꯒꯤ ꯂꯥꯏ ꯏꯁꯤꯡ ꯁꯣꯛꯄ ꯃꯇꯝꯗ ꯑꯩꯈꯣꯏꯒꯤ ꯅꯨꯡꯖꯦꯡ ꯄꯨꯈ꯭ꯔꯤ ꯍꯥꯏꯗ꯭ꯔ ꯀꯦꯒꯣꯒꯕ ꯂꯥꯂꯨꯝꯐꯝ ꯍꯥꯏꯗ꯭ꯔ ꯑꯩꯈꯣꯏꯒꯤ ꯂꯥꯏꯒꯤ ꯄꯨꯈ꯭ꯔꯤ ꯂꯩꯔꯤꯕꯁꯤꯗꯒ� ꯏꯁꯤꯡ ꯂꯧꯔꯒ ꯁꯥꯏꯔꯦꯟꯒꯤ ꯁꯥ ꯑꯁꯤ ꯊꯣꯡꯕꯒꯤ ꯃꯍꯤ ꯑꯣꯏꯒꯅꯤ ꯃꯁꯤꯅ ꯑꯁꯤꯒꯤ ꯊꯧꯔꯝ ꯑꯁꯤꯗ ꯍꯥꯏꯔꯤꯕ ꯑꯩꯈꯣꯏꯒꯤ ꯁꯣꯛꯀꯗꯧꯔꯤꯕ ꯏꯁꯤꯡ ꯑꯁꯤꯗꯤ ꯑꯩꯈꯣꯏꯒꯤ ꯁꯒꯩꯒꯤ ꯄꯤꯕ ꯑꯟꯗ꯭ꯔꯣꯗ ꯂꯩꯔꯤꯕ ꯁꯒꯩꯒꯤ ꯄꯤꯕꯁꯦ ꯁꯒꯩ ꯃꯌꯥꯝꯁꯤꯒꯤ ꯁꯒꯩ ꯃꯥꯄꯟꯅ ꯍꯥꯏꯔꯤꯕ ꯏꯁꯤꯡ ꯑꯁꯤ ꯁꯣꯛꯀꯅꯤ ꯄꯤꯕ ꯑꯍꯟ ꯑꯄꯤꯕ ꯑꯩꯈꯣꯏꯒꯤ ꯂꯩꯔꯤꯕ ꯄꯤꯕꯁꯤꯡ ꯑꯁꯤꯒꯤ ꯃꯥꯒꯤ ꯃꯥꯒ꿤 ꯄꯤꯕꯁꯤꯡ ꯑꯁꯤꯅ ꯏꯁꯤꯡ ꯁꯣꯛꯄ ꯑꯗꯨꯗ ꯏꯁꯤꯡ ꯁꯣꯛꯄ ꯃꯇꯝ ꯑꯁꯤꯗ ꯃꯈꯣꯏꯒꯤ ꯏꯁꯤꯡꯗꯨ ꯄꯨꯔꯛꯑꯒ ꯁꯥ ꯑꯁꯤ ꯊꯣꯡꯉꯒ ꯑꯩꯈꯣꯏꯒ� ꯂꯩꯔꯤꯕ ꯃꯁꯤꯗ ꯑꯍꯨꯝꯂꯛ ꯁꯪꯂꯦꯟꯒꯤ ꯏꯁꯤꯡ ꯑꯃ ꯁꯣꯛꯀꯅꯤ ꯑꯗꯨꯒꯤ ꯄꯅꯥꯁꯪ ꯑꯍꯜꯂꯨꯛꯀꯤ ꯏꯁꯤꯡ ꯑꯃꯨꯛ ꯁꯣꯛꯀꯅꯤ ꯑꯗꯨꯗꯒꯤ ꯅꯍꯥꯔꯨꯛ ꯁꯪꯒꯤ ꯄꯅꯥꯁꯪꯒꯤ ꯏꯁꯤꯡ ꯑꯃꯨꯛ ꯁꯣꯛꯀꯅꯤ ꯁꯣꯛꯏꯕ ꯏꯁꯤꯡ ꯑꯁꯤ ꯑꯩꯈꯣꯏꯒꯤ ꯁꯥꯏꯔꯦꯟ ꯇꯨꯔꯤꯕ ꯑꯗꯨꯒꯤ ꯁꯥ ꯊꯣꯡꯅꯅꯕ ꯏꯁꯤꯡꯅꯤ ꯁꯥꯗꯤ ꯑꯩꯈꯣꯏꯒꯤ ꯑꯣꯛ ꯊꯣꯡꯒꯅꯤ ꯑꯗꯨꯅ ꯃꯁꯤꯗ ꯍꯥꯏꯔꯤꯕ ꯏꯁꯤꯡꯁꯤ ꯑꯍꯨꯝꯂꯛ ꯍꯟꯅ ꯁꯣꯛꯎꯔꯕ ꯃꯇꯨꯡꯗ ꯑꯃꯨꯛ ꯑꯩꯈꯣꯏꯅ ꯃꯣꯏꯅ 싱쇼 오르게 도움을 사세 아시기 사용 용네 거이나 바나 상득이 아이 거기 상랜득이 바나 상득이 상어 훔으시기 사용 훔 용네 아두가 싱쇼 그도 뿐이 뭐 거이나 뭐 펌 하리바 라이프 모드다 삭자 나르거니 비바싱나 아두가 뭐 거이나 레이랑가 우히 라우르가 뭐 펌마시다 나락비숑가 하라우다 야암나 뭐코야무 뭐품마시다 할라가 할라카니 아시나 아이코이기 사이렌기 와품
0: 안드로드 상린 아니 마얌바 할링 아마숭 마사나 환족나 라이나나 바사이 마얌바기 파나나 아룹 상린 하이나 칸나이 마사노기 파나부나 나하룹 상린 하이나 칸나이 부레이롬바기 수 상 아마사이 싱촘바기 수 상 아마사이 마실마나우기 파나싱다 안드로 쿨기 팜나이브싱 카이독라가 하피 쿨락파나 알룹 상렌 오이 아두가 룹락파나 나하룹 상렌 오이
1: 안드로드 라이 하라우바시 토럼 아니톡나 팡토이 아한바디 파남닝토 하라우바니 아니슈바나 부레이롬바 하라우바 하이리바 토럼 싱아시니 파남닝토 하라우바 하이바시 아니톡나 무카 팡토이 아한바 팡톡파 토럼나 상가바 거위 아니슈바 하라우바나 자우렌 하라우바 하이나 거위
0: 라닝토 이붕우 파남닝토 하라우바디 람다 타다 팡토이 상가바 하이바 하라우바시 누밋 망아니 하라위 아두가 사우렌 하라우바 아시나 고롱 누밋 마팔니 하라위 라닝토 파남닝토기 하라우바시 람다 타기 노마이징 누밋 아마다 하우다바 야디 마탕 아시다 파남닝토기 사욜 랑온 아마디 하라우바기 마탕다 안로기 쿨락바 아세이붐 데바기 와롤
2: 거기 라닝토 파남닝토기데 폴렌 포포살렌 센바 사나마히니 마데 아이코이기 거우루다 라야암나 군다르가 거우루다 살럭다우 마탐다 아이코기 노마이징다 라야암나 무카르가 군다르쿠잉이 마탕 마탕다 라야암싱기 라이팍도 토록과 염사나바 레럭바 아이코기 세욘다레 토잉리바 아시기 마탕히다 라이팍도우 마탐다 세푸 아힝바 마기마눙다 사나마 수말바 앙앙마 레르메 하이드라 라이 행나타 피람바 아두 가나 오름데 사나마히 공렌 복과 아이코이 라이닝 도 시네 아이코이 라이닝 도 보남닝 도 시데 마기 사이올 시데 앙악포 펑바 원게리미 원응암바 오게리미 오임응암바 아두금바 라이닝 도네 마나 아이코이기 아시데 레리베시 마이기 샥덤 로르가 호지 레이브네 라이닝 도기 마이기 샥덤 로브시다 아이코이 군자 코딩 먹나 염통기 발리 타르가미 아니 아니 타르가 라이닝 타우기 타군 살리브네 가시 파보다 아두나 라이닝 타우데 마나 원예 해보다 넘바 사이올 오이브네나 마이기 사이올 오이나 라이바 소마기 망안네 아두나 마기 망안데 가시 적바 안드로이 코이나 망알시 볼록실르가 가시 아이코이기 상렌 야예시데 부실르가 마이기 망알 오이나 라투나 타미바 아이코이기 라이닝 타우 번음닝 타우네 아두나 마기 아시 곰러바 생러바 아시다 아이코네 타 코딩기 소라 소르

0: 너밋기 타기 소라 솔가 망원다 세이가 도르가 가시 군자시기 군자오노바 레샤오노바 마얌 아마 아이코이 레이리바 람담마시다 작바 안드로나 미 니판 니판 타부 타르가 마팜마시다 마기 타 코딩기 다시 니미테 더군 도리바 라이닝 도네 아두나 생업 섞다 마기 마 이석다 마시 안드로나 가시 파부다 가우드나 가시 숙 자우르 폴시 임동기 발리 더르가 마기 더름 마야마시 방토 이브시네 안드나 마기 더름 야우드 바 미요 코딩 마팜마시다 상한 더바 하이버시 마기 아두금라바 와칼롤 아두 다이붕 작바 이코이나 가시 파우다 랭드나 탐미에
1: 라닝 토파 남닝 토 하라우링에다 미톱 아타이 짱바 아마디 람다기 락라가 야오보야데 마시기 마탕다 안드로기 룹락바 싱강밤 헤마나 아숨나 풍독리
2: 라인 더 하라우와 이봉어 바람 더 하라우시다 아토파 아코기 아칼라 토우 아마 따쇼상부 야드레 마시다 가나고마 마상부 야드레 마시다 아코기데 람통 딩바이드라 아코기 강지엔 마사싱나 아듬 마코이나 낙첸들레 여러분에 마시데 상거데 아코 이쇼르다 아코 이카테니 가리곰바 시다 안드로다 안드로닝 올라우드라 마이모카이 판드라 레이르바 안드로다 쿠럭 잘라바 아코기 라인 다위시다 쿠럭 잔들 레이베드데 야그니 나트르게데 아마트 상마야로 아코기 프로마 하라보데데 아코기 이바샤이지 나오프노막 상국과 야그니 마탕라 아코이 사닝 사닝바 코딩막 사코이 강데 아데기 마이마기 하이제바 코딩막 마시 다 우트베 야그니 아 로이네 컬러버 야그니 아 타곤 더보 야그니
3: Panam ning thau harau bagi lai ikau bagi thoramasi atai umang lai singumna ishingdagi ikau de ikau bagi matangda khulak bagi warol
0: ai khoi ge lai ning thau panam harau bagi lai lobasi sume ai khoi ishingdagi kari dagi amat lode ai khoi ge lai ning thau si de sau udaba lai ning thau ne sau udra ge so mangan de piba mangan de uhan bangam ba adu gum ba ai khoi ge lai ning thau panam ning thau ne ma gi si ꯑꯩꯈꯣꯏꯒꯤ ꯈꯨꯜꯂꯁꯤꯒꯤ ꯁꯀꯩ ꯃꯌꯥꯝ ꯑꯁꯤꯒꯤ ꯃꯅꯨꯡꯗ ꯑꯁꯩꯕꯝ ꯁꯀꯩ ꯍꯥꯏꯕ ꯑꯃ ꯂꯩꯒꯅꯤ ꯑꯁꯩꯕꯝ ꯁꯀꯩ ꯑꯁꯤꯅ ꯂꯥꯏꯕꯨ ꯑꯣꯏꯒꯅꯤ ꯑꯗꯨꯅ ꯑꯁꯩꯕꯝ ꯁꯀꯩꯒꯤ ꯌꯨꯝꯗ ꯂꯥꯏꯅꯤꯡꯊꯧ ꯄꯅꯝ ꯅꯤꯡꯊꯧꯒꯤ ꯈꯨꯕꯝ ꯂꯥꯏꯁꯪ ꯃꯨꯔꯇꯤ ꯍꯧꯖꯤꯛꯁꯨ ꯑꯗꯨꯝ ꯂꯩ ꯑꯗꯨꯅ ꯂꯥꯏ ꯂꯧꯕ ꯑꯁꯤ ꯑꯩꯈꯣꯏꯒꯤ ꯑꯁꯩꯕꯝ ꯄꯤꯕ ꯑꯁꯩꯕꯝꯒꯤ ꯁꯀꯩ ꯄꯨꯝꯅꯃꯛꯅ ꯑꯩꯈꯣꯏꯒꯤ ꯂꯥꯏ ꯎꯃꯪꯗꯒꯤ ꯂꯥꯏ ꯂꯧꯒꯅꯤ ꯂꯥꯏ ꯂꯧꯕ ꯃꯇꯝ ꯑꯁꯤꯗ ꯂꯩꯔꯤꯕ ꯃꯤꯇꯣꯞ ꯑꯃꯗꯁꯨ ꯌꯦꯡꯕ ꯌꯥꯗꯦ ꯑꯩꯈꯣꯏꯒꯤ ꯈꯨꯟ ꯃꯅꯨꯡꯗ ꯂꯩꯖꯔꯕꯁꯨ ꯑꯁꯩꯕꯝ ꯁꯀꯩ ꯅꯠꯇꯅ ꯑꯇꯩꯁꯤ ꯌꯦꯡꯍꯟꯕ ꯌꯥꯗꯕ ꯑꯗꯨꯅ ꯃꯈꯣꯏꯅ ꯌꯦꯡꯗꯧꯒꯤ ꯑꯇꯩꯒꯤ ꯅꯍꯥꯔꯨꯛ ꯈꯪꯖꯦꯟ ꯅꯠꯇꯕ ꯅꯍꯥꯔꯨꯛ ꯈꯪꯖꯦꯟ ꯅꯠꯇꯕ ꯑꯗꯨꯒ ꯂꯩꯔꯤꯕ ꯑꯁꯩꯕꯝꯒꯤ ꯃꯤ ꯅꯠꯇꯕ ꯃꯈꯩ ꯑꯁꯩꯕꯝꯅ ꯐꯥꯔꯒ ꯋꯥꯀꯣꯡꯗꯧꯒꯅꯤ ꯂꯥꯏ ꯂꯧꯕ ꯅꯨꯃꯤꯠꯁꯤꯗ ꯑꯗꯨꯅ ꯃꯈꯣꯏ ꯂꯨꯝꯃꯒ ꯂꯥꯏꯁꯤ ꯄꯨꯔꯛꯄꯗ ꯂꯨꯝꯃꯒ ꯌꯦꯡꯗꯧꯒꯤ ꯃꯌꯥꯝ ꯑꯃ ꯂꯥꯛꯀꯅꯤ ꯃꯁꯤꯗ ꯑꯁꯩꯕꯝꯒꯤ ꯂꯩꯔꯤꯕ ꯁꯒꯩꯒꯤ ꯃꯤꯄꯨꯝ ꯈꯨꯗꯤꯡꯃꯛꯅ ꯂꯨꯝꯃꯒ ꯃꯈꯣꯏꯁꯤ ꯐꯥꯗꯧꯒꯤ ꯍꯣꯠꯅꯔꯒ ꯃꯈꯣꯏꯅ ꯁꯣꯔꯣꯛ ꯑꯁꯤꯒ� ꯃꯈꯥ ꯍꯦꯛ ꯂꯥꯟꯊꯈꯤꯕꯒ ꯃꯈꯣꯏꯅ ꯉꯝꯃꯦ ꯃꯊꯛꯇ ꯂꯩꯕꯗꯤ ꯑꯁꯩꯕꯝꯒꯤ ꯌꯥꯝꯅ ꯆꯥꯎꯕ ꯑꯗꯨꯒꯨꯝꯕ ꯗꯥꯏꯇ ꯑꯃ ꯂꯩ ꯑꯗꯨꯅ ꯐꯥꯔꯒ ꯃꯣꯏꯁꯤ ꯋꯥꯀꯣꯡ ꯇꯧꯍꯟꯕ ꯋꯥꯀꯣꯡ ꯇꯧ ꯌꯥꯗ꯭ꯔꯒ ꯂꯥꯏꯗ ꯀꯠꯊꯣꯛꯄ ꯑꯁꯤꯒꯨꯝꯕ ꯌꯥꯝꯅ ꯑꯆꯧꯕ ꯑꯃ ꯂꯩ ꯑꯗꯨꯅ ꯑꯁꯩꯕꯝ ꯄꯤꯄꯥꯅ ꯆꯤꯡꯉꯒ ꯑꯁꯩꯕꯝꯒꯤ ꯄ꯭ꯔꯖꯥꯁꯤꯡ ꯑꯗꯨꯒꯤ ꯂꯩꯔꯤꯕ ꯈꯨꯗꯤꯡꯃꯛꯅ ꯂꯥꯏ ꯎꯃꯪꯁꯤꯗ ꯑꯩꯈꯣꯏ ꯂꯥꯏ ꯂꯧꯕ ꯆꯠꯀꯅꯤ ꯑꯍꯤꯡ ꯊꯦꯡꯉꯕ ꯃꯇꯝꯁꯤꯗ ꯑꯗꯨꯅ ꯂꯥꯏ ꯑꯁꯤ ꯄꯨꯔꯛꯑꯒ ꯑꯁꯩꯕꯝꯒꯤ ꯍꯥꯏꯔꯤꯕ ꯄꯤꯄꯥ ꯑꯁꯤꯒꯤ ꯃꯌꯨꯝꯗ ꯁꯒꯥꯏ ꯃꯊꯣꯟ ꯇꯔꯦꯠ ꯁꯥꯒꯅꯤ ꯁꯒꯥꯏ ꯃꯊꯣꯟ ꯇꯔꯦꯠ ꯑꯁꯤꯗ ꯂꯥꯏꯅꯤꯡꯊꯧꯁꯤ ꯇꯣꯡꯍꯜꯂꯒ ꯊꯝꯃꯒ ꯑꯩꯈꯣꯏ ꯂꯩꯒꯅꯤ ꯃꯗꯨꯗ ꯂꯥꯏ ꯍꯔꯥꯎꯕꯒꯤ ꯊꯧꯔꯥꯡ ꯑꯁꯤꯗ ꯂꯣꯏꯅ ꯈꯪꯅꯔꯕꯅꯤꯅ ꯑꯁꯣꯝꯗ ꯂꯩꯔꯤꯕ ꯄꯥꯅꯥꯒꯤ ꯐꯝꯒꯤ ꯃꯌꯥꯝ ꯑꯁꯤꯅ ꯉꯁꯥꯏꯒꯤ ꯂꯨꯝꯃꯒ ꯌꯦꯡꯉꯤꯕ ꯇꯥꯂꯤꯕꯁꯤ ꯀꯔꯤ ꯃꯔꯝꯒꯤꯅꯣ ꯂꯥꯏꯄꯥꯎ ꯂꯥꯏ ꯂꯧꯕ ꯂꯥꯛꯀꯗꯧꯒꯤ ꯂꯥꯏ ꯂꯧꯕꯗꯨ ꯍꯥꯏꯗꯅ ꯇꯥꯟꯅꯗꯧꯒꯤ ꯑꯗꯨꯅ ꯂꯥꯏ ꯅꯤꯕ ꯂꯥꯛꯀꯗꯧꯔꯤꯕꯅꯤ ꯁꯒꯩꯒꯤ ꯄꯤꯕ ꯑꯁꯤꯗ ꯑꯩꯈꯣꯏ ꯑꯁꯨꯝꯗꯧꯗ꯭ꯔ ꯂꯥꯏ ꯍꯔꯥꯎꯖꯔꯒ ꯂꯥꯏ ꯌꯧꯕꯤꯔꯛꯑꯕ꯭ꯔ ꯍꯥꯏꯕ ꯃꯌꯥꯝ ꯑꯃ ꯇꯧꯔꯒ ꯂꯥꯛꯑꯒ ꯃꯁꯤꯗ ꯑꯦ ꯌꯧꯔꯛꯂꯦ ꯑꯗꯨꯒ ꯌꯧꯔꯛꯇ꯭ꯔꯤ ꯃꯈꯣꯏ ꯂꯨꯝꯃꯒ ꯌꯦꯡꯗ

ꯄꯥꯝꯖꯕꯒꯤ ꯃꯃꯤ ꯃꯥꯏꯊꯣꯡꯗ ꯇꯥꯏ ꯍꯥꯏꯅꯩ, ꯑꯗꯨꯕꯨ ꯊꯃꯣꯏꯗꯅ ꯑꯃ ꯂꯩꯔꯒ ꯃꯥꯏꯊꯣꯡꯗꯅ ꯑꯃ ꯎꯠꯄꯁꯨ ꯌꯥꯎꯔꯤꯕꯅꯤ. ꯃꯁꯤꯅ ꯃꯤꯑꯣꯏꯕꯒꯤ ꯍꯩꯁꯤꯡꯂꯕ ꯀꯔꯝꯕ ꯁꯥꯌꯣꯟꯅꯣ?

아이 붕어 이 붕어 깨기 에모랑 리퍼 길리라 쇼부부 석버기 당버기 로이버 컴버 나이로이더 버땅껏 컴버 농발 아니나 아이 붕어 지금 외랑 당신 허라 오버들 라이랑버기 세색분나 나이는 덕은 벙적이 구멀 이 붕어 농야 일람자 컴버 레포링더 허 뽀뽀링더 통 아이 붕어 지금 외랑 당신 까르뿌디 퍼세이다

이탄따기 와칼나 이부더우꽈캉바나비너비바라우디부 바가짠드라이학나 타독람라가 야붕가우라샴드닝타우쿠범시나람라가 시리고빈데기세바부 마뿡파나타우저방암나바 봄나마까 톡두나 뿐시 렌저렉라바 파우보다 마시다수 마시다수 어묵 밴드라두나 에이부 에이부 마마 켈렘바농 낭텔 헤이바 모이랑닝 토우기들 레이저라바 파우보다 아묵수 에이부 아묵수 에이부 이레이박들 레이바 야드나바 기다막다 팟달라롱까야나 나나우부 인토비 마음만아까야락 한다 라이박비오 하이는 니라라바다 비키라바기 누아이따두나 에이기 망누나부터 신두나 아와 꼭통나 흔두나 이마 라이박 마니뿌르부 타독 흔두나 미레이박 데카오 라이박 아시다 사이당 할라바까 마시다 파우바 마시다 파우바 묵벤드라두나 저와야 묵밤라드나 오이다 남탁지로 올라마나 서르가대박이 마팜더 삐라드나 에이부 타저 흔들어볼까 이래 이박부 타독두나 마탕마탕락바다 개부징돌드 짱행적기

닝터우 라세서 송아대 버기 야탕네 하잉 농핵 난버가 라더스타나 락라가 앙어우 사무 파버기 꾸마야세 잉비올라우 누비 앙앙 아한 칵테네 잉비오

0: 미럼 렌나 시다기 구름자리 또올라바붕악비요 아 크리스나
1: 라이 라이 내가 어떻게 엉엉고 사무야 이 사파하거니 아이가 내가 바뀌는 거 내가 전절락래
2: 라이 라이
1: 라이 하고 방어오래 맨날 바뀌는 거 내가 전절시부 그럼 뭐 라이 사파 미워라 불어
3: 미워라 불어
1: 얘기 봐봐 카이 맨날 이들아
2: 라이 라이 라이
4: 아슈빠굴 레이커바 메이저의 바크님 더워시고 까람 나이코에게 있는 더욱 설거리해보라 미농 취자옥들은 뭐 더 올리버시고
1: 올리버로 올리버로 올리버로 올리버로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응어하고 성문이야 이 차아저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다돌해
5: Joy!
1: Joy, Joy, Maharaj Bhai ka Chandra ki!
5: Joy!
1: Joy, Joy, Maharaj!

0: 아이기야.
1: 고 비샨드라.
0: 아이기야.
1: 나학 요락 러브라.
0: 아이기야.
1: 권웅기 빠트라먼트리 방금 마토우나 코이마야마시 핵 요락 드리버마카이. 나르바마뿡 이파파더버금.
0: 아이기야.
1: 하유반디 레이박 브라자기 마파. 아와보 마이티바 비드나 라스 복자이 하이드나슈 북닝 와클라시 레이터더버금.
0: 아이기야.
1: 까리군바 아마 이왓 왓 버금.
0: 아이기야. 레이박 브라자기 까리 도도버 레이티나 아이기야. 마팜 코딩 까이첸 뿜나막 누가이 아이파바기 마파옥다나 아리빠 레이티나 따제이도 아이기야.
1: 반디
0: 아기야나 판바 레이박 낙바 마호사기 마호사 사홍아 홍이 마라 탑나 잉나 판제방암제리 아기야.
2: 아기야.
0: 우마싱.
1: 우마싱.
2: 아기야.
1: 거이더우래. 히 나학부 가나나 락스 쿠둠잔 마야오라.
2: 아기야. 나나이 가나나수 락스 쿠둠잔데.
1: 아두가 거리기노. 마이 통이 농농아 있다나 남이따나 삐라 찌엘리바디 낭나 하이닝바도 마약시행나 하여
2: 아기야 나나이 아이나 낙두나 레이저리바 본 아두기 마야다 마틱 마굴 라이크라바 이행바기 페나이드라바 앙앙누 파마사 아마카
1: 앙앙누 파마사
2: 본 아두기 마야다 라이비 하우누비 아마나 누티 누미 코딩기 짝포락두나 헥헥 비자리 Anganga do Zatabatari Haidana, inning toda, Pau Simatan.
1: Massing,
2: Aiga,
1: Pau Wadubo. Aina paling a yasimak daddy, Jat bizat kai de Badudi, Toning did.
2: Aiga,
1: Pare, Uma, Aina Hapsel. How no bido, Pura, Wahung, Pura Tabayadi, Tim no dunapur. Massing,
2: Aiga,
1: Pova Savamata Togan.
2: Aiga,
0: Salo Massing.
1: Go, Pipandi.
0: Aigia.
1: Talk, leave a talk, a sibu.
0: Aigia. Nana, you must sing no
1: way. Some of the talks in the home number.
0: Aigia.
1: Go, Pisandra. Among all we devil give madam late.
0: Gana, give masama su, Wadigaba. Mamma, my pa, animal late trouble.
1: Gana, gumbusing naibu.
0: Aigia, give my yoga de, leave a holder de, Nagia. Matixunati. Aigia. How do we do your laga? Warol punuma kang naganegya.
1: Ah, adu da tare dena go pipan.
0: Egya, haydering isi da nanay umasing koy di yowu yorag lamali.
1: Ha.
0: Nanay haulu bi adu bu. Oh, nanay haulu bi tu su yow di yorag lamali egya.
2: Egya.
1: Umasing.
2: Egya. Ima, lesson biro.
3: Ining to.
1: Ima. Kali mata pakat pigan. Aina ima dagi maram mama kak kangjening duna tau bani.
3: Inta.
1: Ima di kang pam tu. Asing badu tak kumbi. Kanagi macano, kanagi masun.
3: Inta.
1: Kadai dagi yang ang mama kak ima nani tigi cak ija biri.
3: Inta ibu ma. Akan ba sanaya tangdo taza bata. Nanaina karam nabu paukum lasige ining to.
1: Ima.
3: Hindabadi yadabanina. Apikpa angang aniyado. Pamta puraga. Urumta thamlaga. Pangal sholabi aina. Ikuttayot pairaga. Pam yali.
1: Ima.
3: Isona ana ayekti bibi. Isani su pungkak jawra Mama aigi awaba matawado ubada Isani na ay
1: Ima
3: Ima ay koyani su Imagi na teng oina Ayuk angan ba matamda pam yaluge Ima na pam da sak pubira u ay Aigi mitagi pitarake
1: Ima
3: Nomadi ining tau. Aina isani do saglama magani haiduna. Numit na waton utolom laba matam maduda. Isagi nagda yaw na nabalakpan. Ikang kangaudana. Ikang kangaudana. Anganga matoragtuna. Ima, ima, aina kaurag. 아이기 이망시다 마코팅 톡두나 탓 마친 마차두나 깝리 깝리 이마 아이세 사다바나 폭세 양타 납레 아이부나 자굽나 자카라디 비자비라
1: 이마
3: 마땀두다 마땀마두다 나나이 아이나 이부모 나학디 마이떼 아이나 싱타 동파 하우노베 사키와티 하이카노
1: 이마 이마하기 와리야도 마카타도
3: 나나이 아이나 타이독두나 사케 타우바 마땀다 나나이 아이기 피지야 세 파이라가 깝라가 이마 아이디 타우비말 캉다바 미나떼 이마나 아이부 싹비자두나 아와바세 꼭 한비바길라만도 농마디 아이나 소이다나 싱글 아이 마기와 하야두다 붕아웅아웃키 이마 이마기 참대기 싹이 엄마마디 비요 아이보 아이보 꼴라가 캄키 마타와두다 아이 콩탕방암라두나 라산디 방라바수 방라게 간두나 사겨마마삐래 엉앙아도 엉앙아도 이사드기 수해나 사록자마 해나 눈시레이닝타
1: 까나기 맞자 까다이덕이 오이리가
3: 농주는 샤까야 강두나 마룩기 프렘나 뿐두나 마팜마시다 레이락바니
1: 마팜마시다
3: 허우식 파오바 마디 락트리 아이디 마부 락프라 하이두나 잉두나 레이 마기 아와바 따라바 깐다디 아이나 마기 타와이 깐비키
1: 타와이 깐비키
3: 허우식 허우식 눙아이라바 마팜마시다디 마나 아이보 까우토크리
1: 이마 앙앙아두기야 싱블레이펌 마마마빠마펌 까이다기노 따닝마나 랑딱나리
3: 이닝토 나나이 아이나디 누피오이비기 부디니라 하우직다오바 하우직가위다 이마부 닝싱바 톡트레레 이닝토
1: 파리마 마마마빠두 까우럼라그니 똑비로
3: 이닝토
1: 앙앙아두기 마밍아도 각다디 하이비유니
3: 앙앙기 마밍 앙앙기 마밍
4: 이마 아이기 민가나다수 하이도카노 아이기 민디 이마타기니 아이기 민부카우드바 이마기 닝마품바 통가니
5: 타비레 레디오 릴라 스리 고빈다 니루폰 릴라기 아한바 사루 사나비키바 모나리사 아트 앤 컬처럴 애소시에이션 기 칸부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직 산독자리 나하롤기 콘젤

농부한도 퇴비나 따몽 아이럽니에다나 하나 오그러드나 라이비마 헤드저기 헤드저기 헤드저기 따몽 시 피가 오시하는 야저리 레포르만 아직 빠르고 오로로로로로로로 헤드이듬 따몽 밀롱빠나 시가 하비오드나 히피셀리부리 퇴비나 따몽 아이럽니에다 농부한 아마시다 하나 오기분 농패농패농패농패 따오르가 한도 그래 밀랑 딸랑이 엉엉강 아무 없는 반응 시대.

강간해도 아와 범됐다 한게도 까보미나 인류비우 한게도 하이더나 지금 모양 당징 빠이부터 모이는데 해와로위 하이다 시기만 강합다 하보다 구만 간바 레포올링다 하 뽀뽀링다 통 지금 모양 당징 수리시들리에 비례가 하이마 이마 빨리 이마 분룩 시비 레비더브라니 빨리 이마 또 올라봐 라이르브 남자 이게 싱일 레랑시 이부터 모양 당징 하라오부터 싱일 레랑시 까세기 부절이 이부터 우리 레이말 부밤자이다 또 올라봐나 왕왕아도 따부터 썩벌람랑 마이비나 이마 아기 빠니 성은 후니 컴바 나마이 미망한 클레이만만 그리는 꿈농야 아이고 빠니 붕어 컴바 낭이 여왕의 콘진 따바다

가다이 마나냐 레랑도 나 보도 뭐랑 당직 라이더 까 비게 되나 당직 라이더 깔리 쏘쏘쏘쏘 뭐랑 기 밤나이 밤마 더우 뭐 뿜뭐랑 님 덤으로 싱뭐 기빅드 싱이엔 제 라루로 되나 뭐랑 기 밤나이 밤마디 뭐 뿌이 뿜뭐랑 님 더우 차나 망드 건버 공도 이랬네.

나는 아이블로 입하는 이닝통. 아이블로 입은 강우 이래 방마 뿌리 명월랑 탕징 라이기 싱일 레이랑부 이닝동 사나망다 여우자랑래. 하하, 따윤마 짠바. 난게 싱일 레이랑 것이디 원통으로서 번째 그래다. 하, 싱엔 쇼롱 좀좀좀좀 라호바 싱엔 무레 히나바 레이랑 것이부 까리마민 꼬버기엔 이다이래. 아이블로 입은 강우 이래 방마 뿌리

0: 꾸룩낭 디 하야섭다.
1: 오,
0: 나한 티갈 뻑가간데 디 꽝 과이 두원 두엄데 부엄에도 에이. 까리게 노래 찡랑 꽝낭나 속얌낭나 찐티드낭낭나 알람은 뭐 석캄드만 가인낭나 따라한 루꼬이 문낭나 한니들 뭐 꼭 밥 먹어 짜 독버디 에이 찡랑 꽝낭과 공신 꽁우 하이랑 그러면 깜다 하시랑꽝는 미스터 텀바 아니 듣는 일라이저 이나 오니 내가 따병마 본시드면 꾸는 우나나 헤디 꽝공신 꾸는 해봤더니 심자 레이저 디니 라이닝 텀아 숨나 하이랑을 볼까 안다 가리기노 낭나 낭나니 가리기다 막다 막꼭 밤들어 낭나 낯선 디드는 싸봐 낭이나 또가도 아이는 포이든 빠따리다나 시랑 꽝마얌 시마따마마다 예바라바다우나 마뚜옥빨람미 구루는 성구르다나 시랑 꽝기 마뚜옥도 포이든라가 훈두옥 그리니 마땀도 시랑 꽝리 힝내 힝내까 띵바바푸 시다바 이번에 뭐 싱라마야암디 뭐 통로에나 밤니 싱라마야암나 해 싱라 광능디 나 통옥판리되나 싱라마야암나 아이본 민옥 밤 오이라니니 라이닝 깜라바 마땀바시다 구루노 호 싱라 광하이바자세 nga siya ba nung mila siya nagisik lang kwa kamata yung para ba dung na matuwakpan ba dung pala nung ko hayda na kuro na yatang tau tag hibagi matungi na siya lang kwa kamata matuwakpan hidre inay siya nga nang ina tuwa si liya mamang ba yaba na tiya pamintala tangtang tangkat kiya da na wang ko bu ujaw do madugi pera do da tangkat lang tami sahi kum